0: 내지브라소튼지망보종교지시바지
1: 디 강코르시둥렘도 제레솜치 롱코 강코 로카탄 조르 강코 로카 베종 티 오 엔 이 강코 로카 제라 법종 등조 사가토파 샤티 주다 탕 조조 머머 제라 르적 금주 다서 사가토비 파리 베민 켐초 촉촉게 아 당부 통키 덴제 룽거지 베민 켐초 촉촉게 아 당부 토파 하장 가부소 지마 먼테 베바 호타시지 엔 희송 파리 지빈 켐초 촉촉게 아 당부 통키 야 강코 로카 게로 메스나브 두지 쇼블리 강코런 렘도 나 효테 섬바예 데로 코와 예 잡고 파타 코와 제기 람타 장 제일 제 이미 만 땅니 제 람타 제일 죽주 이미 생진 덕부에 레로 제전도 아 당부 터버 하자 가포소 로조 조 투기 제 효주 행히 섬바지 다르진 렘도 토네 부지 토모 마이 비 삼주세라 류자제 퇴코 럭자 응바 마지 Nemcho Pyojo, Sera Chihankam Hipirinne Yokochi, Mengzaya, So Yon Keda Chudu Tang Yu. Dremdo Latin in Rupi Yuang Chokbata Yokor, Kopal, Twele Taparche Yuang Sede, Ranjo Chimansu Luzer Tang, Zandri Luzer Chimalangavi Possum Sos Tang Yu. Ranjo Jo Luzer, Twele Tadriki Sapra Todam Tene Saprakoi Kotang, Tene Tenderji, Dilin Dremdo Yon Chayan Tor the Yachuchir Tang Yu. Jiatong jie ngab sui rei, nremdo nye ne pamjo le chakko se patang, ji kam hongjo kundu ki tenpo zong ni. Nzi bui pyo jiong ta, ji bui pyo jiong, suan xiu dien bui pyo jiong jie nguan par se yu chi song pa shi.
0: Tengdi lin qing jie zun zheng geng kwa zha cei dang sui dun. He he qing gu ki nan ji, yin zhun xiong keng he re nan jia dang palam xi. Zha pe zhi zuwa le wun jun ji yin. Tengdi pyo jiong san nyang zha lin qing yu ca ra, ta tsuma qi zheng.

0: singing to one about Kunkan song. Dada Chi Chi sing to be let in the ne, Bajong Lung Chin Yin Chin Likong, Kamki Lung Chinja, Nadang Ni Jubi Hulam Hibi let in it. Deringa let in on Dindi Hibi Kunjan, Bajong Yigazi Chungcher, Namling Zong, Ogan Junum Lenu, Hing Bi Chili Namli Kanka, Ginkurwa, Ogalai. Ogalana, Yigazi Chungcher, Namling Zong, Aratang Yanka Moyin Shi. Ni Simbi Lodina. Kongki Gangal Duma, Chisi Shede, Tabja Judong Goni, Rangin Jomjinka Lambi Todo Shetobara, Sheyabashe. Deyang, Shalunin Dong Ju Yelor, Ogalaji. Ogan Junum, Lenu Hingbi Chili Nyali Kanghi, Zubatang, Nyamli Kandina, Kongka Lo Dumi Ringa, Bizunja Junji Hingba, Gunja Hisalre. Deji, Shalunin Dong Judin Lor, Tsunda Zuhin, Lo Der Ubi Duchim, Nga Nichi Shede, Rangnu Gayuji, Kongsor Pimba Junyavse, Kajunda, Rangar Zambi Luso, Lodang Garji, Sam So Hibanang Yin, Shalunin Dong Jogolor, Kajin Shinbi, Duzangja Dangajudang, Nina Nyodobja, Genja Yabamazi, Di Treja, Duzang Sunch Sojila, Rimi Toni, Nina Ga Sun Jebadang, Lo Jima, Jibu Mindu, Chongri Gongzi Nang Yin, Nyodro Shaju, Ginlin Shivse. Dada Nyamli Kanga, Tunzi Chakunso, Nina Dang, Shua Ji Yuela, Deda Ne, Tsozi Tozi, Mi, Yidun Nija Yenja Sajer Shibi, Rinjalja, Yuzo Hata Yimbashe. Deri, Bajong Lungchin Ninjin Li Kong Kamki Lungchinja, Nga Dang Ngi Jubi Hulam Hibi Lechinang, Oga Nrunum Linu, Yingbi Chili Nyamli Kanga Nginkurwa, Oga La Dinji Yute, Kongga Nyamli Kandang, Di Tuanzi, Xiang Lapu Nina Zambi Goni, Kada Hu Yubi, Chi Ji Senba, Gassu Xia.
1: This is again Okala Gungan Sa.
2: Gungan Sa Gala.
1: This is that, as you could do it, and Nam Ling Zong Yan, Karagi, Les of the Niti, Nabi Vichik. The Nam Ling Kans Yoris, the day Kodu Chua, and in the Chenai Terang Lichi Chenji Chi Rosam.
2: Yes, yes.
1: And Kira, Gay Toma, the Nimotun, the Dishnana.
2: Yes, yes. The Dishnan, the Piyu, she gets Nim Ling Zong, Rotashan.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2: 고지 성강이나 이제 마르마르 빠져 배겨도 돼 용을 이제 이제 마르마르 돌아올 때 다티 인디즈네 즉 나랑 게 섬이분에 다직 양아 내가 현다 지에서 진내 랑게 빠져 배겨 동에 나 지금 팬더지 요다 니네 즉 뭔가 들으라 해서 나라 다직 이제 힘이 된자 있나 다직 이제 돈에 즉 먼저 키용 다직 즉 용법 뜻에 뜻에서 소위 이제 고사 들지 이제 신으로 전화서 말했음 니네 이제 전 피곤해 가라 마다 Logari, she gets it, Puku, Saneca, Chazan, Lesser, no, Casacalic, Tomregonic, Naran, the hero, Casacalic, Nimshik, Natasha, Nidician, Chingicala, Tuchin, Chieta, Tomato, the Senator, Music, Casacalera. She made tense, and the Tamil, the Mutual, the Yinari Tina, and touching Naranga, Chandang, Senator, Chick Tigger, Naran, the Rinish, the Tizic America, Luchungi, the Tina, Tin, the Senator, Casacalic, to a day, she did a Mizu, Logari, no. No Casacanera, Nana Gucci, Nidic Zambari, Nidic Kenegi, Tense Mambuji, Nidic Dunche, Nidic. That thing is in a Neman Aranga, Tunu to make a tea don't lean, get up to the Huzu, Chitina, Chetongo, Kipinju, Kijinalina, the Tronzona, Nana put a top ship, Nema, Tinji Castle, Tachik, Liki, the
1: Jura,
2: Jill, the Jew, Tinjay, Tatigo, Maranga, Tati, since you Maranga Chesso. 지는 내 나고 나랑 게다 민 근육 잠좀 이게 지금 동영 되시게 내
1: 잠들 있다야 그 디지털 단다 게나케라 그래서 로즈데 레디지 준지 지네 메베스
2: 어 디지스 체 돌이 돌이
1: 체베스
2: 릴 릴
1: 다다
2: 디지스 엔디 때 대인 디즈네 때 그네 딱 밀마테 디즈 미스 종기 치면 무슨 나 릴 디즈네 미스 신뢰 텐제 디르 그네게 좀 디즈 나라 식성 그 돌이 가서 제생 그 빈님만 즉 승구도 맞은 제가 되지.
1: 제 눈에 나
2: 현재 현재 진짜 지어서 다 디디 표정 마동 쓰는 다 즉 다 진짜 제네. 디그 배대 쓴 눈에 즉 가서 다.
1: 나도 기타는 담도 도마 즉 내나 잠바 냠래 가서 다들이 샹 협의 내나 잠바 봐.
2: 리리리
1: 즉 도마 줘야 그 섬로 다디
2: 我也是挺爱吃的。啊，挺爱吃的。对对，他妈他那娘们来看的，做的对呢，对这。他做的，跟他弟弟嘞，你懂，就是老的这里。嗯。他那时候，他住大别的，你住的城也让的，你懂，对嘞。哦，你懂就是老的，他娘们来看的，做罗些，他那个老三做钱的可。就是娘们来看做的，就那个给的嘛。给的。啊，给的。啊，给的。他就看到的这。
1: 穷穷老是打，明早我们就开门了，老是提前，明早起来个就等等个就天天老是注意，你等就是老了做呢，你等穷了老了，大家压个人民就你看压个人民是搞的，从大用了的。我是吧？是压头个钱，提前你等就丢了，我也是嘛，你住的穷了。那是。从大的。
2: 那是，对对，他的那那不比他的孙子的也得差不多。嗯，对对对，差不多。对对对，对对对，啊，对，特别可能养的。 从大的你说呢，你那培育苦力是那种，出来他当爷的了，你那。
1: 他
2: 当然。养这大大这多呀。可能他不读高中的，你那种就丢了呢。从大的情况了。嗯。这现在就了，他提起的是呢，他对那那不大，搞不听你，怎么搞不听我看见呢？听你怕他嘞，千万看有什么经验，他天生帮助培养出的，像有么子说说，说不了大气的，这说说，哎，开始了他这个，嗯，说不了，我得当过的那么，肯定给干过，第一的是呢，他那那过的呢。 当然了，这新兵的就拿啥的去，工人拿啥的去，听这里忙不起来，平民的这些优势的，这些的是呢。他这不是两百那个的，那的个的哈，他没有钱，说的些的是呢。俺这新兵的这些的，他那看见那民间些的，连穷嘛说，今年不让给帮助培养的，提着你呢，忙做了，说说几个怎么样的，从事科研的这个，哦，年报的这忙做的，他俺两个这个来个的钱呢。 嗯，听这轻松了，忙做的独立的搭钱，俺来从这头等头也听这些呢，忙做钱用的那个，干过了就用过了，对这些些那啥，他这行李是当下下年了，主干部他们那站那个的呢，可你把他家门那黑吧，他开始就可以了，我们几个就可以了，主可让装上了，他装不起嘛，你想那听声，那我又装不了，怎么了？我们就要装的起有的，对，嗯，装不拿不的下下来，我们就要装的起的，对，干啥？装不搞不起来，我们他。
1: 企业面的，对啊，没有了，跟你来吧，大部分人都来，都来，都一样的人都来了，都来，都来。他可能他俺们怕老些，创作有那个年上限，他你嘛我做农村民间钱呢，就得得住，得住，得住，他天生从那个钱呢，别的的工大，得是多了，得东西就，你认得都是。他今年过年用起些，他你啥的，得就要了，他一拿了过我做农村，啥东西，天天钱能干哟。 你这得比穷人干嘛用啥来生的？他创作有那个，但我说大碗里，他马扎是那个，是不对的。嘛，他心里那糖果，可马扎是可以吃完的，孙子的。他对面肯定吃啥？他可能俺两个，他对俺两个人他吃些，俺两个人，嗯，的确，孙子的做牛肉吃的是。他是俺们黑东子是的了，牛肉，东子是啥子？啥子的？嗯，那就做提前，姜子鲜的牛肉。
2: 啊，姜子鲜，两年那不得大别，提起都过了，还是过了。那是，对吧？对姜子鲜呢，牛，天天多，他就说是东北那里那里，我妈那边就养卡起来的，所以都牛肉多。啊，你也得。啊，那对你们，你们就在这儿。这里，这里，这个节奏就牛起来，对不对？他的二位亲戚，你去咋接的嘛？各种家吃，生的嘛，一样的吃。哎，他说他先打的，他这民忙做的牛肉有时候呢，你。 起码生活那还是大家老多企业，跟我们没用的。我的，忙做人家的穷鬼了。对对对，他那人家人为的穷鬼穷，那人家苦也了钱，对不起，听这些牛一了。他过牛一些，就忙做了嘛，对些，他们正家当那就在这里，真正年纪上也听到了。啊，那是。他听到了嘛，他说了嘛，也是他，他提单位的，他忙做他们家的装饰提到，然后是刚刚有了。他对。他听那人家做，你们那个牛几意思？你懂就接了多少钱？你懂就够了了。
1: 嗯，
2: 当然了，给生产的节奏，你都接，忙做了嘛，或者讲得到的。那是的，对，但不就那老几么的，就全部都全部都没，哎，全部的。那是的。全部给他那一呢，嗯，他就开始被米斯给过，米斯那个，今年那个的，他实际开始搞的，可以开始过，他没得嘛，说呢，开路没得，是的，是搞那些，开路没啥事呢，他就明天给啥，啥个强啥子过去了，对不对？他说了，主的村老的也有这个，没个秘密，他
1: 对，
2: 有个秘密，恰意思那的，主的拿过的村道人种做养鸟了，没到那已经开始，他村道可以，他有个秘密了。他你们提前提前做都要弄过的，等牛有了是听着，听着，可能提到起的，但是是要开路，现在他首先是开始害怕是个情况，提启动年纪，那个提前的。他听到了，特别的，主的秘密了，那么他提前的是呢，啥个的养不死的，他嗯，处理干部开始搞他这个。 이내 막 그리지르.
1: 바다리.
2: 뭐 딘데 이선 디가도리.
1: 계약이 되는 거?
2: 젤리젤리 간.
1: 처벌을 좀.
2: 젤리. 때문에 딘데 좀서 때문에 향기 정말 준비를 되게 우리도와 세고 배치식 센터 베니스거니 가면 용서를 했지마. 이때 종소 코랑 내가 또 답이 지금 가면 용서를 했을 때 딘데 전에 어 다지 우리나 만보지 배치 딘데 전에 때문에 니동 니실로 거래 계용 거랑 다지 종소 계용 거랑 내가 또 답이 얘기 지금 Kalau kau kacau ramai tu bawa kalah. Tapi kalau kita cakap TMI, tanggulang TMI, cakap TMI jadi sangat. Tapi nampak sihat sih nampak kongsi le nampak kasar kalau masing masing tu apa tu kongsi ni tu zahsia bukit ada rumah siri cik sih cik congzai nampak tenzai ni tu ni ni tu cik tapi tu inar itu congzai tu nampak tu kanga tu sih tenzai cik. Tapi kau ni ni tu ni hidup zahsia kilo tu le. Kesal tu so nampak sih kongsi sih tu tak sih ada. Kongsi sih macam tu ni sih tak sih ni tenzai ni tu. 어 뒤능을 찍 냠내 세제. 아. 그 종사들아. 다 코즈미 락기드 경기도는 미. 다 군수 시험들이도 봐네. 코즈 다 들어오기 쓰리. 담바데 팀에베 담바. 다 담마다서 세워서거든. 야나 세고 아직 말아 뒤에. 사실 가만 보지 땅 줄이. 예.
1: 다 뒤에 그래 야브라.
2: 릴리. 다 뒤능네 말한 게 저 쓰고 한 요네 계속 나온 자신한테 소소를 최상선에 다 뒤에 거든. 지금 먼저 힘 모을 때 가 다 조성 피스 미시면 이제 망소 다 뒤. 그래도 다 조사 요네지.
1: 가자. 아 맞아. 이제 돼야지. 여러 가지.
2: 진짜로.
1: 그래서 그래서.
0: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 봐. 오갈라지 고뇽아리. 뇌서 통마뇨. 원장 오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전지. 얼음 인 청라카더. 챤지제 혐오 도안능이 튼바 통디. 거의 이라 가숑지미. 소낭 나초숑. 대지 공기 내나 잠비 수연료로 시바당 요마철 나미 내나 잠비 수연디 냐차 시여미라 다입시디 더블리바히라 뒤창가히지 내나 잠비 수연료 여바히 대지 참마르 농어유리 딘비 랑일자 내나 잠바디 냠바 하소당 마냥 공필 용치 초지 토지 미 예톤 니자 연제 사자서 라리앙 남린 내나 잠바디 더디 내나 뷰 잠바르 선휴 폐화 시야바체
1: 나 토마탄데디 드랑기단지 선자디 더버바 자 네나고
2: 릴릴릴
1: 안 디직 라다자디 사바위네 토브르도가
2: 릴릴릴
1: 릴릴직 티 아이온 사바야기데 샘제 정이다
2: 지금은 샘제 정이다 진짜 진짜 당구야 다 내가도 짬짱해 직 다시 내가도 쳇단지 디디 무슨 건데 무슨 건데 다시 가서 근데 니마 담배 좀 하네
1: 그래서
2: 로사원 선아 담사당을 내서 아 이제 당을 뚫으라고 때문에 다 제 저체 그라 뜻 있는 게 내나 스타에다 향 세비 내나 세대 세대 대주도 다 뭔가 그런 되네 이야기 개용 지민 거다 향 세부스 세부스 다 된다 세비 내나 다 시골 말에 선주지나 그래 내는 내나 세지 아 이제
1: 진짜
2: 차 원래 진짜 차 이야기 그때 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 단내는 그런 게 이제 남산 더거든 전당지나 근데 말에 내가 티는 내가 티셔서 휴로 길길이로 미립 심에 동이 있어 말에
1: 자야지
2: 이게 좀 티티지
1: 내가 스타한테 그러게 숨이 다 놓고 먼저 주주지 그 콜이야 근데 이제 다 상기 얘기도 하지 내가 잡다 답이야 그때 되게 다 지금 모두 된 데도 내가 바깥 좀 체제 근데 다 티라게 야 돼야 이제 그래서 우리 진행의 마냥 공부다 냥발라서 주주 양자 그래서 우리 내가 잡다 지금 최소도 맞아 네 양자야 서도가 대리야 저라는 즉 도서서 즉 뽑아지 길이
2: 돌돌 때다 드링가서 자잖아요. 도매가니 님닝 내놨을 때네. 카직 내는 군용미 세거든요. 카직 다 님닝 내놨을 때 잡아도 쓰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티시 나오지도. 당연히 막 뒤동네 바다 보나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차로
1: 와.
2: 티제 뒤에 미만 오지 한 먹어 다 드리지. 다 단위 늘어 즉 도매라는 용지야 들으면서 그때 용지스네. 한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 chiyadi mu tini, tati dhan olo nyi dhara wala
1: gala. Ziri, ziri.
2: Tuk chiyadi dhara wala chimla.
1: Tidae ratane shenza taa nyuri zho.
2: Taa nyuri, taa dhin dhira chiyadi, tabdi muro chiyadi, mo chanina bachan, shozo sum lansi, shizati yi yi rwa chiyadi, nik chiyi sache nana chiyadi, beti. Sosu kasi, tami shiago zho rwa chiyadi, sache taa nyi shio chiyadi, rogu sache chiyadi
1: chiyadi,
2: kozo. Kibu la gyan sanay, ane shi shenza jidang da yi rwa chiyadi. Rili, rili. 신조 먼저 같이 지지 배주를 내려서는 뒤 쓰다 가서 같이 그 좀만 시원히 뒤출에 요라라가라 다들 출에 뒤에 양선 여제 그런 게다 가래 출에 뒤에 양께나 내내체네 와 어 장세 뒤에 제 된다네 양 들었던 제 가서 어 먹자 가는 땅에 이러 식기 뒤에 지지로 지
1: 제대로 다들 뒤 랍다 현재 랍다라는데
2: 레일 현재 시행이 랍다를 뜨기요 시그지 주문한 거 신뢰 공지도 하서 냠내 센터 양으로 랍다 가게
1: 땡이니까
2: 다게게 가서 전쟁 뭐 봐서 그래서 뭐 있었나 당초에 대건데
1: 나가 돼 말아
2: 믿을 일 다 된대 전 당초에 되기라 봐 되게 다 가서 가서 지 공지 망고 지를 지 냠래 시 서로 지 다 된 미지 뒤요 근데 용법은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있는데 전 용법 망상 용성 법 치무지 용의 미지 맞게 하네 그때 전부 다 야치 무지 하 가서 가서 야길 동도에
1: 그래서 그래서 딱이라 이게 내나 잡아도 지 그래서 그래 먼저 지 세부 보고 들어 봐
2: 그래 그래
1: 예 언제 그래서 다들 거기 가는 소문도 시리 넘리리리 내가 잡아 요르서 이제 하하고 문에 데려도
2: 레슬레슬
1: 아니 다들지 그냥 그 콘소소 내가 잡아 다들 선지 때문에 지 다 추리는 좀 지출이스 다들 이제 아직 넘리 다 사부기 내가 잡아 줘 봐
2: 그래
1: 야 그래 양지 믹스 그 계속 가리나
2: 다 딜레 갈라 티지도 다 내가 나고 딜레 차잖아 내가 시카라 그거랑 가서 갔다 항상 해 가는 데를
1: 그랬어
2: 다 굉장히 세리 망고지 있으나 다티 천도가 잤는데 닝짐을 뚝 세레서 지금 이제 잠만 더 열어다 동시에 리지나 그걸 인생 게 그런 변화는 다치 부디 다파 가서 거래 취방 나로 방시 까마 바지 게제 부디잖아 그때 그런 더 그런 가서 타워스레 차이는 제 제구요 자당스레
1: 그래요
2: 팀이 신 거로 유튜브에라 다티베 디 가서 거래 니 속보레 다 배에 디스더리네 그 사람 기대 가서 다 그때 멘션 기대
1: 그런 게 서로
2: 릴리 디디로 돌아. 담이 진행이 좀 나서도 즉 보고 나서도 근데 담이 열어서 된 거 사람 게 인터뷰 기대 되지랑 이날 항상 예 그렇게 되더라 지금.
1: 이게 들었다 내 돈이요 맞아.
2: 돈이 그럼 해내 가. 그때 이제 제 돈이 근데 이제 그 취직 담 방 자식서 담이 여러 좀래 강 이날 기담 나로 출력 제 뒤 길을 뒤뒤 뒤다 작으로. 이미 가지게 네 가을에서 근중 말하다 네 가을에서 그랬지. 그러니 근데 제 소리에서 그랬지.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랬지. 가지.
1: 그래서 이제 딱 유명해 가지고 이제 내 집 가서 뒤쯤 너도 찍. 최대 소지 담으면 상사들.
2: 그렇죠. 드리라. 또 유명해 집 가서 드리라. 또 뒤에서 또 미스 거야. 또 나랑 항상 얘기랑 그게 뒤쯤 그러나. 또 두가 보셔서 마시 거는 두가 보면 디즈메아 딱 뒤에서 나를 거슬러 가고 천도 뒤에서 감으라고
1: 그러더라고.
2: 근데 뒤에서 두 나고 나서 그런 취기를 방송 천도 뒤에 되게 되게 거짓
1: 뜨는 일을 좀 다른 게 여러 비세스로 근데 개거라.
2: 어 다디 그런 가서 거다 중 기초 다도 메다 이나 메다 방내야 시행 뒤에서 그런 천도 어디 뒤도 뒤도 천도 어디 뉴여라. 디능싱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뒤에서 다 보단 거 그런 가서 누가부터 샤샤 장서 되게 어 그래 그래 야 님이 차는 뒤에서 그런 힘이 그런 두고 그 도가 그럼 뭐 그럼 그렇지.
1: 근데 남식이 제일 나지. 사규기지.
2: 사규기 되지. 이슬이. 지금 사규기 되지. 이슬이. 단이 사법 토세.
1: 그다음에
2: 다 어제 뒤 향 레뷰 넘는 이날에 사바 토사 티르르 이야기했을 때 다 어느 정도 즉 정수 티라는 게 있으나로 다 정수 야 토사 때 사자 토사 때 마사 티 받아서 이 말이 하람마서 특히 해봐 참하는 기억이래 이 천도 그런 기억이야 그런 거
1: 아
2: 당연히 뭐 인터티 가서 총례관을 회사 된 엄마 타밀마 민 포자 신의 미스 비 민지 신의 세네 즈미 잠바나고 두바네
1: 그래
2: 밀마 다 티 잠바 데 큰기나 그런 게 가모신 시에즈 진짜 심어서 리싱 내나 잠바서 이들 다 리싱스 때 리게 참기다 지 그거 좀 알다리 추마 냄주 고기 있어서 그렇다 지 근데 잡아다 이름이 희식기 수당사면 리싱 내나 잠바서 근데 굉장히 리싱 내나 잠바서 그때 캐지 가이다 사실 당연히 서서 능글에 티 따샤니 들이 당연히 님이 희식시티스네 왜 사람 캐지 요탁저랑 같이 했다 그러게
0: 오갈라지 토스 신여르 튠지 대단의 리미제 자자 샤다인비 신여르 튠지 제 마웅라 나르위 외동된비 람부히 되비 신휴 다버 냠마뇨 콘케레와다르 뒤다다 베종니 튠비 신조비 튠지 마웅부히라 자친지 쉐비 나주 토지여라 데위 공름니장 신조비 튠지 폐지 동치 망핀 시주장 랍당 름바 뛰는여 생일로보나바 대린 배경 롱친 닌친 레콘 감게 롱친자 나당 이주비 휴람 시비레진아 오간조놈 레네 싱비 칠리 냠리 칸가 긴코와 오갈라 딘딘 휴디 콩가 냠리 칸다 디 튠지 향 하피 네나 잠비고니 카다 시긴비 제제 민티디 심바 가스샤
1: 그래서 단단 토마 전화기 냠리 칸데 주제 에너지 콘테라 송송하니 다 용법 위원은 먼저 자전거 팬버리 쓰러와 계속 겨울하는 나는 미 길간에
2: 겨울하는
1: 아니 삼나 이제 이제 단다 지난 게 냠래 간수도 아직 너무 지난 다다로 이제 근데
2: 내가 미 당고 들어가는 거라 지금 내가 이제 전 준지로 봐 내가 뒤 맞추는데 총 정중 말이 님들 없이 가서 다 뒤 배제리 돈에 근데 좋습니다 그때 님들 당고 누구를 제출했을 때 님이 계속 되게 시안이요 당고 그 하나랑 가는 게 내가 시티 있는 당고 더 있으면 님명도 믿으시네 심지어 지금 남녀대선하는 삼루당제 대니를 쳐서 가시 삼루당제 폐기하러 중을 잡는다 폐기에 중을 깔래 가고 내리 중을 다 꼬마 다 가서 그래 연구 정신은 연구 중을 다 예열을 가라 딘데이 쓰러지 꼭 딘데이 쳐서 지금 나랑 이제 심지어들이 지금 되네 나랑 게 다 지금 지세스나 근데 또 못 받치면 된 얘기는 되니 자샤서도 전일을 요라 무슨 아까 저 다치 땅 아니지 이제 내가 지진이 되지고 굉장히 굉장히 잘 나가요 어서지 되잖아요. 어, 그저 티셔츠. 그거서 딱 내가 선 가이나 딱 제 차례신 하. 다 경에 내가 되지 맞잖아. 내가 찍 제가 찍잖아. 되게 영향 걸어 모르겠어. 내가 하 다 경에 이제 니 맞지 결혼을 했대. 저 저게 기대 지금 그랬어. 정례 돈에 이제 가이나 기대 지금 길이. 내 선생님이 되게 얘기는 들리는 내 그런 남서라고 하는 유저로 가라. 다 티인 디스는 티 돈이 뭐 그때 원장 스리는 이제 소소 저러 가라. 다 티인 디스는 망설이 있어서 나를 둘나고 답이야 들이. 두카보데 티니 파탈 내가 제단 차이에서 말이. 이쯤에다 디나네 간제 어 개발이 형성된 망상이나 내가 다 지금 신뢰 지가지 있었나를 쓰는 게 나머지 가서 그래 숨쉬기도 막 선들이야 다 지금 디데기 간제 이게 두서는 뭐란 게 대해서 말했다 뭐 디데기 대해서는 지마 유고 디데기 대해서는 어제 나 했대 니데 지워서 이제 얘기 지금 저 아직 안 건드린 디데기 대해서는 아마 대체 저지 쓰려
1: 다들 저라 냠보를 했는데 지 직단 내나 잡아도 다 못 잡고 걸어
2: 레레
1: 냠보 잡고 먼저 그때 되시나
2: 다 디고 갈라라 디리 답이에디 소소소 다 먼저 소소소 다 디디 답 전에디 가서 걸어 다 좀 망보지네 유튜브 트위에디 디네 소소 텐세나 휴치머지 잡이라 시동메디나 미드디 이나르 디 마샤 걸게 디카라 무티니란
1: 다나 무르 쓰게노 그제스
2: 어 무르르 제나 갈라 다 디 자만 뒹진네 뒹진겹추 예자 다 차글이 예자 등기들 야 틱제마 다설네 다야 납경해주네 두기바라 다 건너서 뒤는에 다 김생수수 양 힘내 제당을
1: 거.
2: 사실 지금 이 날에 양 미스스 내가 제당들이 개바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우리들이 무슨 우리는 소피치 뒤 이날에 다 전반 민주 득세진에 호세나를 항상 다시. 다 사실 민주야 민주 유스티스. 그 두가부터 담서 더가 되게 전반 비밀도. 두디 신다도 내가 그때 항상 그냥 그대로
1: 이날.
2: 다른 다들 이런 게 찍다 정다들 이날에 다 강가스 다 강가스에 강이선 대지수 원래 강가스에 대지수 능가 리포트는 전부 강가스에 열어
1: 오 딱딱 딱딱 전부 강가
2: 그진 그린들이 열어 테디 유튜브에 딱 딜렛대 이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네 사실 이제 다들 유민
2: Really,

0: 다 들은 가서 저는 다 달로 놓아 저는 이미 좀 달래 주는 게 이내 마음이 로다르 시직 잘하니 해도 말 그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 사지 시벨라 탄데 디트랑게 소야게 사지소다
0: 예리예리카라 탄데소 티첸타 세구카고 텐자니르 좀 좀서 요로라 보다 대소리 고치 좀으로 시스 고제니디 고니스타 소소 개개미 쪼예린 탄생 동기나 동기 사자 가살리니 강가레미도 사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가들이 티티 레미도 티디로 시에디 근데 하소 모시다 자자다 고치니 좀 이제 저 텐자니르 좀 좀으로 시스 좀으로 시로 시스로 와시로 시스 디르라체 하츠 코첸 탄네 주구데 말레사 시게데 탄네스 가사갈라 잡아든 녀 여세 강자 되지
1: 안에 로다게 탄다지 잠베게 탄자 지거 봐
0: 디르르리
1: 디다 파티 조게 체시니 야지 해바르 좀도 왜 야지 총라서 야지 하마르 근데 라고도
0: 다 갈라로 니 가서 거래 잠바니 하예니 담아지 얘기 가 있어서 다 당고 소스 처밤이 되고 야마나 망고시 서요 차에 살아챘
1: 다비야니
0: 아네 에 다야디 잠바 서예 준비라
1: 아네
0: 소스 처밤이 되고 찍 망고 증일했어 서요 차 서요 차서나 잠바 지금은 다 닝게 남았어 그러지
1: 다다다
0: 좋아래 닝니 디셔서는 랑게트넬 미 제주베 뉴갈이 이나르 디 초디 바시오레스 자지드네 다다다 다직 얘기기로래 원사랑 리스는 총털 얘기기로가 다다다 그런 띠찌 띠찌 가서 망고라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띠찌 띠찌 손 들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도해 그러면 수요 차선에 대야 잠바 카포니나 마고 기상 충중다 아직 이제 이스나 양고 잠바 뉴에디 더 하소 종에이나 가이나 대세더네 양도에디 휴치에 지다 디지 잠바 나고는 지금에 믹사 하마고 하지 미망고 지금
1: 그래
0: 그래 그래 그래 강제 디젠 잠바 나고 종에 요로 쓰게는 되지 가서 가라 같이 캬베로네 다 가서다 니콘을 이날을 마르마르 프로젝트 이제 디도 다 그래 그래 단다 된지 한다 잠바 되는 미시 다 나랑 게 다는 저는 좀 바트림 미시미도 이날을 다 나 두고 신아 다 지금 럽다 그런 다 딜리트한 이유가 나 맞아로 그런 일이지 시릭스 얘기 신아 지금 달다 다 티체는 휴그루 좀 바트 찍어 매를 있는 게 텐세 사바티지 데미트웨 미트 믹스잖아 다는 소소 두고 특제 럽다 랍당 디지 락사트스 장 티주나 휴그루 두고 디 랑 종디 쿠기 다 럽다 치면 되는 요래 담으러 요라 그래서 제 양니지 제 지마 맞아디 랍지 지기지기 랍지기지기 랍지잖아요 대하 긴지스에 대해 무티니
1: 제 말로
0: 책이 말로 하는 거지 그 딘데잖아요
1: 그래서
0: 우리 미세티 같이
1: 같이 마음을 찾으세요
0: 레르리
1: 레르리
2: 레진디 상괴바다 존디 흉킨 체린 듄럽 년전다 잡아 디조 흉킨 로잔 히럽 제시의 킹괴 남킨 퍼브 듄럽 라지리 다 좀아치리
3: Düsere Sanjur
4: Düsere Sanjur
5: Sena bazu gonga zo sha la phala ne kama ngai sanjur shu hi ja du ren rang jong jie tian zhe hi gu na zu ba wa da ma le ka ge le yi mang zu chue zai yi xiang yang chue ja du nian du shu de ja ji ji zi wa sen mo chuan ba la yi ba ji ja du ni nga le sa gu ro ro tu zu ran bang qiang za bo chong chu du chang nin ja zhu gu yi mang zu la de kan sa bi de me ra yu ba ji za bo chong chu chong chu shi bi bi du na da la qian mang wo guo chi chu guo dong gu jia jia jia guo dang zhou dong dong a da de kan nin ja zhu gu ro sa zhun yi bi mang chu ji du ni cha jin le su qin yu ba ji sa tu qi di xin zhu tun jin zhen chong ki ta lang xiang de 行着团里北大公婆堂满从北部用着了团结一起让兄弟行李中在店的中间席别一路年度年度旅团队节行李团进人处一大绝期节年里七岁年把他拉萨年有八日大厅见证处的该西林汤清堂中央南沙沙巴大马的地库的节沙贼算了对节度年我堂 用用进行的当中啊，有别帮助着创业的业务顺顺利顺利，并且确定行政团结后有人安排的协助。现在年龄近看着，一路年度年度里被用于真正的了，对财经门的协助进行一笔，后不里日苦了干苦了协助，真的了，拉萨中起来当用中，也把金融大多年把它。

쇼 코나나비 흐름지 마볼로 런저바미 제산의 따롱봉보 초자트기 요슈템비기 고데 첸주통 단히기고네 카갈릴라 야다르카르온다바 코나글릴라 툭주큐만라히 땅삼히기고네 다트다베히 람줌나타 동고 카지기 레몬도 참올랭게 사자라 형네 참올랭게 파르몬도 모도바 카지기 요라 소나 다페저 원부스르비기 레몬 정세 툭용고부터 다 조세 조우시바남 짬미 유미히 소나타 랑가노게 떼오 영구 투소히 누구 뒤삼히기고네 삼베 요슈 튼다히가 땅히 랑베게 가데 랑가 참우게 너네 심정 페바 참메기 아구 초동기 서발라 덴바르코 튜티게 감나 제종 정보치 응히 켐베게 라마 매제 서바 제경 도송 서비 선제이 매제 서바 닌정미 시송 랑디 따르바타 너히 차칠레라 서로 아근도 요지치라 짜라모마타 샤지통 비쿠사바 더 따베게 아 삼발리 마도바 티게 튜나 마젠동동라 휴발리 마도 랑가르지 초종라 너럭 쳔보 요바토네 정보치이게 제영 마송바쇼 튜티게 감나 타 찌제체지 친구들아 파거르 갸르송부제 너네 파쿠부제 보제보 너랍상제 러게 머랍상제 머게 게 체라 남지 친구 충라 남지기 다 되게 튀나 친구 다 파쿠부제 보제보 쩌르랍상제 제티 슈타르가 잡나 추바멜레테 되게 튀나 젠다무부제 쳇당의 야르행기지 거네 되게 튀나 초동제 동라 손 맥게 그 손다 잠게 포 좀미무케라 제히게 거네 월로서 땅롱본고 초제라 다 제라 셰지 모보셰는 도데 통 덴방무메게 런던다마셰 유 초정사대 중무 초송토타 nga agu ji samju la yang den da xie yu song ne te ji tu na ku bu ji bu ji bu ji ta nga da te wa ren mo ta la chang ji ji ko ne da ba xie ge song ba ti

0: 만 루촌나 베종 나치 사클 하르종 샤마 동다니 인신 로 손치 소지동 밥둥가 둥마히그레 코메 링둥리 카치 유종동 뜨까르니 차 총보 휘어토바 마제 코메 둥라 치카 사히 로니비 체주여 렌제니 코메 링둥라 무투세로
1: Ma

마봉케 렌드여비 군이겐데 휴주 니드데야 마봉다 산이바르다 마망바르제 드위 니드 쳔보히니 기동고자 고주고지로 땅 중앙다 중앙마위게 마봉다 자치니도 마봉게 손니르시 베시구여체 찬야제 마봉글레레 카히소 세슈라 렌드여비 개교베교비 타야게 다지 태도시비 니츠라디나 시수소 린도유베 개교조네 마봉족두시브라 효진인바 문용화 대유베 니브르도 마봉게 시수소 린도유베 개교쇼용데 변찬존주 센타지우그 나나 마봉가 다수르 당장용하다 라마그고다 랑기송지세조다 저와규 마봉가 차콩카히소 나예 자케지디베 시통게송가 링기코아게니 링기다다 마마 년드제 폐지말라도 조우초

0: 수 무민수 칸 치직 탄 시동 국제 유바 탄 치기 숨자 라 탄 되레기 말라 나바 민자 화 티니 라 좀 유바 탄 록대 송된 기 디부 규티 치게 기 계급 탄 서구 제주 라라 최종도 유바 시 선주로 용자 총주 토 제유 경구 민내 사르투 반침 제패 루규기 배준 툴레 뷰듀 공비르 귀디 동규고르키 삼차르 시베나 사네카키 툴레 캡주키 삽자 칸교 소와타 뷰리 툴레 추구 귀디 리그르소 제디 니도니 쇼사케로 리급 시균 통주르 갸림베 니딘케레 응급주 소중 투베 치바타 중국 제주기 차진 총다 갸드티 시균 통주르 동신베 켄데 툴레키 추소 동자 되고바타 Nyedon sumchulo likab, zamlinke zesun kele ta, chakjian byuda kajik chakba che di, lugyu ge bezun tunle ti, kola shibu rintang zi ta chui ki, rinba jingwa ta, zesun ge chesu lebara gudi tong gube langsa dung yu ji ngudu na yu. Tidan chabji du, rangye ki, mitab rinyu ki, lugyu ge bezun tunle kongbe tong fara nubat jintuba cheba ta. Tine, sansa denpe tunle ku ki, tunle ki le chi ngun la zubara gyab jur cheba ta, mala rengxin ki bidu ta, cendia rengxin ki da yipa, jisui tan tunbe ligzhi che che di, mirib ne miripa ra yunzin che pe la zi ti, gyar du ju choba ta, nyam ju chi rungwe, chengzin gyunu la yuwa che di, sui gyun so zi ta, ting rib cendze ni, nyam zi ting se tuba che dung ba shi.
1: Digli gungne pepe ne zu, sanay ka ki lecha kaysin ka jik la, kurim den xin, den di ngang gundi dang ni, buze towe peke la rongde chi xin yu. Nyewe nye xe rin, gyekhub ki gengzin chute lecha di, chenggyu zuku korupwe, Guangdong ki chu tunkung gudri lecha, chu lian se, di xin chu ten si zi ki, chubchi zo, alay chi pe tu samso lip yu. Chenggyu zuku korupwe, Guangdong ki chu tunkung gudri lecha rin ze la, jili xipke gupchu yu bata. Guangdong, Yunpu Chongke ki Xijiang Zangbu Chuchung ni, di xin Chudin Sisi Yuti, Chuchangji, Guangdong Nubyu Sikuitu Yeyi Yubatam. Lamgyu ki Xiangtan Chongde Gyatan Chungye ki, Mibur Chichikdong Gyeja Laksamla Pembatub Yuyinxin. Chirshidana, Nidong Yami Sumju Soji Loro, Chu Xiartong Tumne, Korkyu Chikgu Zugyushi. Heilongjiang ki Mudanjian Chongke Tu, Linhai Chuzui ki Zugchunti, Rakching ki To, Kip Gebe, Tame Dongchong ki Tu Samsu Libyu. 계급추비례적계진기남장계단읍주이체인비 다련 진조원 계지 남탄 남장기 거주서세기 토칸 조준체규티 균용례 사딘기 주제소 알레시베 투삼솔리뷰 게난기 초도 미술링쟁기 남탄 통모인배 문제 남장기 투딘 당포로 명의주 증업주 예비 티지 거주서세기 토칸타 더지 냠주 죽남니 준샤르 여바타 르주바 기수치세 미팅 치시동 숨기신니 장샤르서구기 계지 거주디네 계신식도 결규이마시 Xinjiang tu, Tianshan Ribu Lhojiang Zhebe, Ji Sum Lekho Sum Sum, Kui Tian Ne Du Shan Zita, Tine Ku Che Par Yinyu Zhi Xiong Lam Ki Zunye Zui Zin Sheng Xin Ki Li Zha, Aga Chao Ma Ke Pung Lam Nipa Ti Alay Ki Tui Sam Zuo Li Piyu. Ji Sum Lekho Sum Sum, Nyu Zhi Xiong Lam Ni, Genang Tu Jun Xin Pe, Ga Zi Chibi Zunye Xiong Lam Li Zha Xik Yin Xin. Ti Jun Chi, Tianshan Ribu Lhojiang Par Zhebe, Tui Yun Ti Tante Chu Zui Jub Xin Ne, Chu Zui Xi Par Tung Tu Zhu Yun Pa Tan. 로시부로 최초의 유법시 贵州 六盘水 총기를 水城区수 점령기 삼바토시 숨바디 안판 유주熊람기 天门 삼춘 준주지배 뒤삼수 리뷰진 알리미네 삼의 등교소기 레가라 뉴슈 유구 군디 동신유 안판 유주熊람기 贵州 안순타 판州니지대체 유법타 Tini, Gekabji Nyuzhi Xionglam Chawa, Jichu Lekho Ki, Shanghai Tan Kunming Parki, Nyuzhi Xionglam Gyeji Danwei Lecha Xikhin. Tianmen Samxin Ki, Beipan Jiang Zangbu Chokrong Xinbu Chike Che Yubatan, Jijing Tse La Mi, Jigdo Ngapji Ngapchungka Sum Yubatan, Sangwe Tan Zangwe Para, Tose Heba Mi Ngapji Chokshu Sin Yubi, Tokse Niki Yubi, Tokhan Shiki Tose Tan Tsungki Yubi. Langkor Shartung Topchi, Chokrong Ongi Para Chubi Tuyun Ti Tante Chutsu Sumni Gama Chuyang San Para Tung Tu Chuyun Pashi.
0: Digile Kune Biwe Ne Tsu, 他留存图中国人越过了永康塔中国人在九七天军队忙不穷回他留到我唐古年到我东北派的结婚七名年中国人在九国同居了年冬出家送去所住且预备他铁腿从来加上你说这段坛成中间派的预备谁结婚之内家庭老婆住六年间前期间为米厂腿从来都送烟派的预备谁他留言给空心时监控他最年越过了永康安唐不年安你续牌起监控他三接出有了结合机加上送出送去把他恶度推送来加上你就对着团恶牌的去把谁把是恶度的推送来得你续拉牌的去把谁提档七不记度结合机他的诉求为表达他人流团在二百万万期间越过了为年半度越过了为将会所有的学题并呢上海内清安随便群口他坚持老多出去每些所都不具备在具备国库民众和公费团结区域的数七百天开局数金牌期间越过的话明年我西期请安提高了安数七百的用个预备团提送为赌场加进恶剧来给预备时上海属全国安数七百的用为二日越过的话安数七十的内西行百千天提高了闽南籍来去哈江徒步渡了全国将越过水车地图帕尔马洛孔全国水产业七十九度南边的养鱼也不多见九百十南宁南宋从东部努力不断天图业绩前期在九块有丢丢来团白瓦塔出点重叠的巨额从所给不用菜塔在九给扩展配送操作单的小区出现多了动画的改变七百十上海塔深圳义乌所三年期业绩在九期在内部三百多瓦塔给力忙不存在推上多单瓦塔东住小区连锁单区某些区域有个瓦西期俺从越过了草坡塘，沿途用煤排的，所以越过了用瓦线。草木也不多，年前看忙不难，浪过了街东土地多了，中康区古柏巷也不多。体外来天明年，甚至可别若让自己多解决把事。他来到我东边才今年，监控中呢，家在老百姓区帮忙泥沙来过济南，我不是用土东回，天气冷露塘，小土走路捏的玫瑰把我手拉链打了回。监控区有个话了，家在老百姓，俺的回得不得入侵去把塘，高过呢周九巷得不得入侵去。深圳南塘区科技重建的矿皮参与公司从年初当部部长宣判林振兴去。深圳南塘区全部写了么他，南新家在老土边小区我来拉链打了回有个为为啥全部我这些出现套件的这月帮大宇宙切切我这把他拆了把你念头这都一月前我这拿去
1: 第一个我那边不念书你先说三个月别结果你就去年十多钱把它行了龙安前期七个月中不行让给给落着三个组织协助协助当年原先没把它判断出性别落去国库更就是也和你就去这月给国外我这些把它行了龙安前期七个月中不行让给给陆秋国国阿拉新罗列的项目加上阿也没判断出去他你就三百送给多少次阿拉为忙的出去这是虽然天内天帮面必须龙里具备国国电表港判断出去应变替陆着三百组中解决了让其特别多定义让给给陆着三百组中解决了动画他陆给追蓝索陆着来着开心组中了西平国把教授当年陆着汽车给地下他电力给出现多少东西是
2: 米米大吉吉俺就老爸了出吉吉
3: 米米不吉吉俺就老爸了出吉吉
2: 出出的吉吉俺就出这两把吉
3: 差不多有别之主意母亲一行子两把吉
2: 米吉吉这样是江浙切磋
3: 娘州人的这碗里恩吉点点养成习题
2: 色出康习题语体闽南用我起
3: 米日卡给经济也给党推梦图片的中华米日卡索子年色党独秀年色热安年色建议

0: 십시일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브 낭초
1: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농참 규비는 디타니아 편도 여시
2: 디타니 키랑키 세부어도 유
3: 시엘라 주비에 지리아 공부 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 그지
0: 내가 두디 잠바 강고르 슌비는 류중 용외 마체 편도야 랑고른 가비니 줄레 유튜브 그다
2: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0: 케니 이와치는 퉁궁 양갸르 폐쇄동토
1: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는 대탄러 편도 첨부여시
2: 대탄니 퉤탄 남바군도 토낭차구비 청와시인
0: 류중의 강람 원장기 준시기에 디그기 코리오 나를레 야도 주지
2: 대탄기 중국 안주 창매 냠토 송경치
4: Beijing Longqing Nianqin Li Kong Kangge Longqing Ni Zhongyang Longqing Nianqin Shichab Li Kong Jie Beige Li Zin Yu Dong Xie Cara
5: Beijing Longqing Nianqin Li Kong Kangge Longqing Jie Xibi Lan Yi Qibi Lian Qin Xibi Lan Yi
6: Lan Zhi Lian Qin
7: Chinanabado, Lochon Jobojomoyota, Gunghan Song, Chisitazo Ningo Tobilin Tiendana, Pejo Lunchin in Chilikong, Kangi Lunchin Chesibilan in Chibilin Tinkishi, Dunga Sibilan Huji Tutono, Sibijobudo, Sibizo in Sibi, Nasilin Sini, Jajasuku, Shala Sitino Nunisho.
8: Sibijobo.
7: CB主播 Longo Dunch Dundu Renga, Udon Berry, Lodge Lambodo, Lipchiwi, Junjila, Dulishamberto,

미젤 체나 돈저 응탄데라 머제가 중아조 촌도 시비 파사 좀부 힘비 난주 체라 지힘 체라가 난초 로초 시바나나 랍친 미제제 강예 담아보 찬롱 흉위 존존제 시보당 제와 주사 힘비 난주 미제제 마운 디윈 지도바세 용치 가심 비탑시니 타이 시자지 비니 군라 양존 샤제테나 진라 저타이 미비 난주 웬긴 치후디 힘 난수 미제제 자초 간조람토 레완 니청아 동기 장쉐담 로지제 정구 마초 디싱 자논도 제니 세제 타조소 로주제 합자난라 삼신 닌딘 시나 뒤레 사비 논도 찬노 슝위 로총 조부 주모 초이 생캄소 디른가 유지 존재다 드릉가 조된 디시 초한다다 치토가와 힘바 세보 힘이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는 뭐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뜻치네이나 오향이 데 뭐기 돈조 사쇼 가사카게 뭐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조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 요상게히

초구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도파도 참 돌아라 빠소디오 코레로 데소듀토규 야가소마라 우르지비미가 토리야 코레로 야타냐두케 야자쇼데렌선시콘라 바블리리야 코레로 야사지텐비 야시다리 야케사라콩기게다마야 코레로 야자블레케 야시다리 레케 사라콩기

조남초 향라 라중뉴치 닌카리 요타 간자 시그민 고르신쇼 게 사용제 비가스 가시시로드 유나 사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즈키기당 대기 발라기리 커당 타리인자 되바당 고양사라 조벌 되밤 야마니와 바도다 년도 르햄도 주문조와라 르쿠드 예니 되바당 캐기 자르 양사다 타리인자 시디 기더다 르니와 소지 닌카 마트 응고 시그 사요제 비가스 캄비나요나 첸키 체비호드 예니 고라 송송 시그 캄비 시로드 지청아 드림으로 가데 주치 게콘가 히고당 다자 샴부소사니 미셰 포지스응그 칸딘 티드 시비 쇼딘드라 공전딘빙아 칸딘그 님바 교저지 뉴치리 요타 간다 시그리스나 대양외라 자자다 티지 뉴더 댄자저 토서 보그 존탈람이야나 양사서디니 니요시무루 교저 튼소 예바 히치 차더 사예라 다예시디 뉴더 종종가 요닌지에 제디스함 야나 토서 주그발리 종종디니 주무종라 힌동라 디윈지니 니요시무루 다동 양사지 사동암 야나 바도다 도봉그 제도 예무종 자캬람바타 키디 제츠나 조롱고 드니스 로무종어라 듄영 이디기 구구 선 교로가 느치리 요타 간자 시그지스나 자캬치가 타코르치 교유 추가당 조로 준디멘비 니츠 유미라 야양 다케 시디 니비 자제 시그라 니보가 타니스라 조뉴비니 뇌라 마다 기스 준어보아당 뇌라 긴근다 추구 네바 왕보 신기기 비기 이니 매인 보그 토카다 동부 팀보 장 토보소 예스라 보강터 시그 르코토 자캬바치 장보 조와다 강터치 종종 코도 문조와 교로기 마치 응고 시그바 기그 조남초 콘세바디나 장중뉘치 닌칼리 요타 간자 귀민고시

0: 해야지 여러 가지.
1: 진짜로 진짜.
0: 레스 레스.
2: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바 오갈라지 고뇽알레 뇌서 통마뇽 원장 오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전지 얼음 인 청라카더 캬르지제 혐오 도와능이 튜바 통두 코위 이라 가숑 리미 소낭 나초숑 대지 공기 니나 참비 쇠뇨르시바다 요마처 나미 니나 참비 쇠데 냐차 시여미라 다깁시디 W-Bahila Dutang Gahiji Nina Zambi Suen Nyer Yubahi Deji Chamar Longo Yurin Dienbi Rang Yurja Nina Zamba Di Nyamba Lhasu Dang Manyang Gongpil Yongchi Chozi Tozi Mi Yitun Nijia Yenja Saja Su Lariyang Namlin Nina Zamba Di Dabdi Nina Bu Zambar Suen Hyuk Pewa Siyabashi
0: Na Thoma Tanda Di Tirangi Tanda Di Suen Zat Di Dabruwa Nina Bu
1: Zambar
0: Suen Hyuk Pewa Siyabashi 사바위네 토그르도가
1: 레르르
0: 레르지 티 아이온 사바야 그데 심제 정이다
1: 정은 심제 정이다 진짜 진짜 당구야 다 내가 그 짬짱에 지 같이 내가 그 쳇단지 디디 매중 근데 중심 됐지 같이 가서 근데 니마 담배 좀 하네
0: 그래서
1: 로사원 선아 담사다를 내서 아 디제 돈을 뜯으라 그거네 다 제체 그라 뜻 님이 되나 스타에다 향제비 내나 세대 세대 대주도 다 뭔가 그런 되네 이야기 개용 지민 거다
0: 像这不是六岁的他连他六岁的那是他学过的那些生存技能可以给你们那些啊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마냥 공부들이 양발라서 주로 양자 그래서 내가 잡아도 즉 최소도 맞아 네 양자야 서도가 되게 들어라 즉 도서 즉 뽑아 즉 길이 길이
1: 들을 들을 됐다 들은 가서 찾아나라 정말 그 이놈이 넘는 게 내놔서 됐네 가지 그 내는 군용이 세 버렸어 가지 그 딱 넘는 내놔서 잡아도 쓰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티셔 넘어지도 당연히 막 뒤동네 왔다 보내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샤워를
0: 하다
1: 뒤에 뒤에 미망고 지금 한 먹어야 될 때 다 다니느로 톰라니는 용지에 들은 거였어
0: 그때
1: 용지에
0: 항상
1: 살아가네
0: 남는 일에 내가 잡아 요리 써야죠
1: 아 진짜
0: 그래서 아니 치즈 단다 샹타비 냠래 칸으로
1: 냠래
0: 칸이 계란 빈대지로 냠지 피디로 근데 치는
1: 어 내가 지금 메르가라 다 지난 텐제 카숨지 좀 지금 메르가라 다 디능라 야 잡아가부 직수이라 잡아가부라서 제가 다 디디 잡아가부도 손에 단다디 넥주 현재 정도에 높대 다 잡아디지 다 지금 땅에 대 니도 니슈 전인의 제는 못해 다디 너 너 니저러러 하는
0: 거지 지금 내가 이제 자타네 현재 다 니오리죠
1: 다 니오리 다 딘데 자체 다 드모로 지도 못하는 바선 저도 숨나서
0: 시디에로
1: 제 넥주 사제 나네 제가 그때 아서서 가서 담시하고서 지금 사타니 쇼지에 로그 사제 지니 제가
0: 커서 지금 레전드는 이제 현재
1: 지단에 있어서 다 텐제 직 티시 다 텐제 디 니베 디시 순베 디 그라 다 능능 정쿠기 다 직 신조 몽조 다 직 디지 대주로 내려서니 디 다 가서 다 직 그주 엄마 시원히 디 출에 요라라가 다 디 출에 디는 양선 여제 그런 게 다 가리 출에 디기 양견에 내내제네 와 어 장세 디기 제 텐데네 양 들었다면 제 가서 어 롭자 가는 땅이에요 아직 딘디 지기로
0: 지 네 네 다 디 랍다 현재 랍다 랍다
1: 레일 현재 시에게 랍다 랍딩이요 시그지 주문한 거 신뢰 공지도 하세요 냠내 센터 냠으로 랍다 가게 땡이요
0: 아 그래서 현재 좋은 게 단다 랍다 가게 지난자네 잠바디 에너지 다 유튜브 소마로 레시도 양지 딱 저로부터 제일 길이
1: 요리 요리 가라
0: 그래서
1: 하여튼 또 팀세 세릭 니즈 돌이 날 달럽 제 니즈 돌미 야가 뭐나 동생 노래지
0: 티시오
1: 레일 지비지 맞디 그럼 가서 거라 안당부 비지 안당부 이비 당부랑 디 거를 가라 그 로다리 시치 디지 비지 딱지 감물레서 셰셰 디지 본다데서 미선나 다 옆에 가서 전자 뭐 가서 그래서 계속 미선나
0: 그럼
1: 이제 저희한테 건데
0: 미리 나가 돼 말아
1: 미리 그래 다 된대 전에 간 저희 디기 다 가서 가서 공지 망고지를 지 냠레 시스로 아직 다 되는 게 있지요. 근데 용과가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용과 항상 용서법 심어지 용의 믹스에 맞게 하네.

0: 我家垃圾投诉，新月的团子在哪呢？里面就咱家下大硬币，新月的团子就忙了，俺都以为懂点比，咱不行对比，先修大本儿，娘妈娘，空格里话的儿，对大大，白娘的团比，新周边团子忙不行了，家亲自学比，俺就投进去了，对为工人们来讲，新周边团子配件东西，忙偏细就强，日不当，人把端能有。
1: 新疆这边吧，第二北京农村年轻来看，看给农村家，俺当俺就比西南西边来近呢。我感觉农村来呢，新比七零年代看个人口啊，我感觉来年的兄弟，看个年代看当，第一天子，像那片奶奶长辈过年，看到新疆那边，亲戚们团队三八干事些。但是，他们看那个年代看的组织，那就，看起来松松的。
2: 다 영업 위원은 내가 먼저 찾아놓는 편벌이 있어요.
3: 그래서 겨울에는 내가 미끼를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0: nam nya de sona rin samla tang che de ne chozo ka che samla tang che ne pege ro chungul chen na pege chungul ka le ka gu ne chungul da ko ma da ka so ne ngi chen ne ngi chen ta nye yo ga la
1: che za
0: tin de so ro ka tin de ro che chi ma rang de chi sen ra de chi de ne na rang ge ta chi ke che chi se na ro ne ko no pa chi mo ten ne ge ne ni cha sha sa de chen ne ro yo ra ne zo la ke che ta ti ta ga ni de le ga chi chi ni de ji go ne ke de chen ka yo se chi 되잖아요. 어, 기자라 티셔츠. 그래서 다 내가 쓴 가이나 딱지 제 잘하시면 하.
1: 다요.
0: 다경에 내가 되지 맞잖아. 내가 찍 제가 찍잖아. 되게 뭐야 그런 모르스. 내가 하 다경에 이제 니마지 결혼을 했대. 저 저게 기대지 움기리스. 정래 돈에 이 가이나 되게 움기리. 내가 선생님이 되게 얘기는 들리는 내가 그런 넘설어 유저로 가라. 다티 인디스나 디토리 있는 것도 원장 그 스리미니네. 소소 저러고 가라. 다티 인디스 망조를 해서 나를 둘나 답이야 들리. 두카보리 디니 파탈 내가 쳤던 차이에서 나를 이쯤에다 디나네 간제 어 개바지 중선은 멍석이나 그냥 다 지금 힘내 지가지 있었나리 쓰임이 나는 지금 가서 그래 쓰임시기도 막 선들이 다 지금 굉장히 간제 이게 두서는 뭐란 게 대해서 나를 때 굉장히 잘해서 제마 유고 디테일에서 나 어제 나를 때 이제 지겨웠어 이게 지금 좋아지게
1: 하는 거야
0: 건데 디테일에서 나를 맞아 이제 좋아지 쓰는 거
1: 다들 저라 냠버걸로 탄다지 직단 내나 잡아도 다 로다 잡고 와
0: 냠버
1: 잡고 먼저 그 자리시나
0: 다 디고 갈라라 디리 답이디 소소소 다 먼저 소소소 답 답디디 답 전에디 가서 봐라 다 좀 망보지네 유럽 트위에디 디네 소소 텐세 나 휴치머지 답이라 동네나 미드디 이나르 디 마샤 걸게 그러나 무티니라
1: 다나 무르 쓰기는 그제스
0: 어 무르르 제나 갈라 다 디 자만 뒹겐네 뒹겐겹추 예자 다 차글 예자 됩니다 아 틱제 마다 소리네 다야 막경해주네 죽게 봐라 다 건너서 뒤는 다 김생소수 양 힘내 제당을 거. 사자 지금 이 날이야 미스스 내가 제당들 개발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우리들이 무슨 우리는서 배치 뒤 날이 다 전방 민들 득수 중에 무슨 날은 항상 다시. 사자 민들아 민들 이거 쓰이 됐어. 그 두가 보다 더 더가지게 전방 비밀도 두디 신다도 내가 그때 항상 이야 그대로 이야. 그래 나 뒤는 하는 게 아직 다 정다들이 날이 나 강가스 때 강가스에 가해선 대지수 원래 강가스에 대지수 능가디 보통 전부 강가스 이거로
1: 오 이거 딱딱딱딱 전부 강가
0: 그지인 그린들이 이거로 테디 유튜브에 딱 딜렛대 이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네 사실 이제 다디 유민 편제라 타오르 봐
0: 리리 리 가라 어 딘데 이리
1: 리리 안 다다 지 어 저랑 근데 저 어떤 망소 전에 디 수두고르 봐 딘데 지금 야 망소를 폐가게 한 지 팬더를 지금 내 맞다 되는 컨트롤을 치고나
0: 남기디 해봐 들어서는 다디 두가보디다 나보디 받을 고문식다 모즈귀 디바라 야 가서 다 버니띵기 야메도 야마리르 간데 다티 야메가 나 야마스티즈 뉴뉴모가라 진에선 담 고문식데 모즈귀스티즈네 뉴뉴스르테 다 고종에 강나 야마동자다 지금 이제 디시안이스네 다티 휴레 용법이 로리르 간데 소소 지금 로사탕에 지키다 이나리 문데베 야 대용으로
1: 깨
0: 진짜야 산에 깨 이렇게 걸어가라 진짜 진짜 같은
1: 긴장 비주 당해서 팬더 치부 열어 봐
0: 돌돌 돌아 또 이리 야 자셔서는 대지서 종선 자셔서는 다 지금 여러 비주 나를 즉 힘내 얘기 되지 하고 가도 자셔서는 또 페미스 그 밑에 팬더 되지 됐어 또 양 두까부 니지 있으나 디지털을 가서 멍소랑 다 두까부 거기서 양 두까부 화 째셔 다 두까부 걸 고문니다 뭐지 숨지기여서나 두나 보는 고문 숨데 뭐지 찍 뭐지 니 고무슨 다 지금 몇 승서 이르지.
1: 아, 네. 다 단다부터 저런 그 내나 잡아서도.
0: 둘.
1: 뒤 파 진속에 세시죠. 어디 근데 실례나.
0: 다 드린 가서 저는 다 달로 놓으시는 민송 다 레지니 되게 이내 마음이 로다리 시직 잘라내도 봐라. 네,
1: 네. 소송해서.
0: 그래. 대설이 있으나로 달로 좀 정말 시식 쓸까.
1: 아, 네.
0: 다 뒤도 뒤는 내가 항상 책상도 뒤지는 거 지지 자야지. 맨빌. 다티하 근데 민송은 교육이 그때 저기 참견에
1: 그래
0: 루디윤 이제 요래 망보지 그때 요러 가라 강구에 되셨는데 다 가서 갈 이야기 듣기 전에 알아니 났음 근데 그때 들은 가서 걸어 뒤쪽으로 가서 좀 좀
1: 다들 저기 존은 그 멤버 양 사실 심해를 탄다 뒤쪽으로 가서 소야기 사실
0: 소리가 열이 열 가라 탄대서 어 뒤쯤 딱 세구카고 텐자인들 좀 정체서 요러 가라 그다 대소를 굳이 정으로 시스 뭐든 이제 그 인스타 소소 개개는 좀 열은 딱 등생 어 동기 사자 가살이니 강가래미 되게 사자 맞잖아요 소자 강가들이 되게 래미 되게 들이로 쳐야지 근데 이제 하소 무엇이다 자자다 고치는 게 이제 저거 텐데 미래지 정으로 치스 정으로 치러 치스로 가시러 치스 들이로 쳐야 하소 그저 근데 주구데 원래서 시기지 근데 가사 가려서 잡아든 여 여세 그 이제 되지
1: 아니 로다게 단다직

0: 잠베기 현재 지거봐.
1: 이래래래.
0: 디다 파티 저기 제시니 아직 해봐라 정도 왜 아직 총라서 아직 하마로 들려서.
1: 어, 다 그러나 니 가서 거래. 선반이 형이니 참아지 얘기 가 있어서 다 당고 소스 쳐봐 믿을게. 야마나 망고 있어요. 차 살아챘.
0: 그래.
1: 예, 다 디 잡아 소리 좀 들어. 디 소스 쳐봐 믿을게. 지금 망고 진 게 냈어. 소여차. 디 소여차서나 잡아 지금 다 닌게 남았어 그래.
0: 좋아래.
1: 닌이 뒤에서는 랑게 내려 밑 제주에 지금 요가리 이나를 디 초에 가시 그래서 자지 되네. 다 지금 연기 길어네. 어, 원서랑 이서는 총털 연기 길어가. 다 그런 띡지 띡지 가서 망고라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띡지 띡지 손 들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도해. 수요 차선에 대야. 잠깐 까보니는 마고 계산 중중다 아직 이제 이서나 양고 잠깐 여야 뒤도 뒤 하소 종예이나 다이나 대세도네 양도에도 휴지에 지다. 뒤지 잠깐 나고 내는 찍네 믹사 하만 거 같지. 미만 거지.
0: 그래.
1: 그래 그래 강제 대전 잠깐 나고 종예 여러 시간 이제 가서 가서 같이 캐버러네. 다 가서 갔다 니 건데 이날이 마음을 그래야 되는 일이 뒤돌아. 다 그래 그래 단다 된지 한다 잠깐 되는 것이 다 나란 게 단에 전 좀 받으면 미심이도 이날을 다 나 두고 신아 다 지금 럽다 그런 다 딜리트한 이유가라 맞아 럽다는 일이지 시릭스 얘기 신아 좀 달다 다 티제는 식으로 좀 받치고 매를 넘는 게 된제 사바티지 되는 게 되는 게 되잖아 단을 소소 두고 두고 럽다 땅 뒤지 라자도 장 티주나 식으로 두고 뒤 랑종디 쿠기 다 럽다 치면 되는 요래 담아라 요라 그래서 제 영니 지제 지마 맞아디 랍지 지기지기 랍지 지기지기 랍지 지잖아요 대하 긴지세리
0: 무티니 체체 말로
1: 체기 말로 하는 거지 그 딘데 체니
0: 그래
1: 미세 뒤에 같이
0: 다들 마음을 사실
1: 살라 레르지
0: 나서 체
2: 레진디 상괴바다 존디 흉킨 체링 된저 년전다 잡아 디조 흉킨 로장 히럽 셰셰 킹괴 남킨 퍼부 된저 라지리 다 좀아 체리
3: John Longqing Yingqing Liko Tangki Longqing Zhe Sibi Lan Yi Chibi Lingqing Sibi Lan Yi
4: Lan Zhu Lingqing
5: Chinanabado, Lochon Jobojomoyota, Gunghan Song, Chisitazo Ningo Tobilin Tiendana, Pejo Lunchin in Chilikong, Kangi Lunchin Chesibilan in Chibilin Tinkishi, Dunga Sibilan Huji Tuno, Sibi Jobudo, Sibizo in Sibi, Nasilin Sini, Jajasuku, Shala Sitino Nunisho.
6: Sibi Jobo.
5: CB主播 Longo Dunch Dundu Shanka, Udon Barry, Lodge Lambato, Lipchiwi, Junjila, Dulishamberto,

신비 존철 친정 가초마 조선 거위 딘지 시고 보아도 신나 주비 치진닝디 중화 마마 신튼 제가자 제튼 니모라 딘커 시바시 중고 사바 원니바나 나히 레고 춘도 룬제도 튼피 로주 중심제 사와 같이 세제라 니레 춘도 중화 마시 납신 사정 문중화 시피 같이 남세 도른 답세 장 임바도 데니송 中华美食，广牌业绩者对着沙巴我做不行。

中华马来的基本法律为各级人民的权利，中华马来的基本法律为各级人民的权利。 대남 대련 자시 제도의 니몬더라 나주 마레워지 재산 준비 인제 준비 레지스센터

0: 야 조고 당에 게 말하는 살로 조스리 소리 하트랭에 게 태당 보통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레디 키사 안고 버지 사산도 버지
0: 레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죽지도 쟤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대시 렌단디 하장기 친구요. 대인도 전부 교사 예배 동디 렌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대시기. 숨내 차이차와 이는 야가비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대시 같이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같이 피제 도야요. 풍송 처수 도야요. 방주 중부 망부 대제 기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전부 교사 예배 동디 도동의 풍송 치조 치조서 주고요를 반장기 지만 지만도 주요를 대인도 뒤 같이 대사 대표 중기냐 人单请不记住

부터 참더라 라파스디오 코레로 데소 유토뷰 야가소마 라르지 비미 나토리야 코레로 야타냐 두케 야자쇼데 렌선시콘라 바블리리야 코레로 야사지 데비 야시다리 야케사라콘기 게다마야 코레로 야자벨레케 야시다리 레케 Con que

0: 真的。但是当该人按照大战的点开写的把起来就对了。下次个告诉啦，你今朝那拉拉是应该就下次讲起，第二大把下次的第二把点比个下次的，一样呢。各次点比个下次，各次因素嘛样呢？你到各次年的因素嘛样呢？第二大把个下次这个今朝那拉拉是个就是啥？羊就大点你托比王的当你你按照托当的结果，第二呢，真一比告诉啦，你个真差了哇。对你把对呢把三个的搞到这些拿的也真正的我杨就打的也可以对呢杨就打的也呢你长他个就是讲讲的真讲真打的你国母人讲马嘎打的我人一般的对你把对呢三个的把的也可以拿的也真正的杨就打也不完蛋了国母人的人的人家说干嘛的意思这门头比这些人给我国母人讲马嘎打的我对你更讲细打的像当个人说更多是你干下去跟那个更就是更特么些呢？更特些呢？但是对这个建设起来更基本这个就是了，杨就大的特别往当的一个了哇。第二呢，你可是细细把的干些是更讲细是，我长细的吧，讲到那个这个是干下去跟哪的也更干的讲一讲。我第一是大大特把建设掉了，第二讲到这个意思。但这就是呢，金就大的杨就大个就是了。你讲到就是个别就是。等你搞到巴萨讲到讲是了，金就八个就是了，讲到就是了，变成直讲直不是，特讲马特。切了讲切的，这不讲这几笔干事了，你这不到这年就跑到了该的讲的讲的些地了，真个是你他妈的对面去见识，但还讲个这笔点了，怎么个哪能个这么黑点是？然后他再去就这边有人就扮演扮演账，你讲的些话的，我给他巴萨讲的讲是的，他不讲马特说的了，他不说的了，我演到出发这边点了哇，他最喜欢演到他么些吧，他不讲马特真的演到人吧，演到国了哇，演到演到出发些那样啊，也把那马特，我演的对马特吧。탑장마트나신이는마트바댕겨원탑장아타비타비진주바인들아니장다되는탑장마트다되니히랍장치스히랍장치스히랍장치스미디스아니양나근시자와아되니산로자와양나준지바라소바옌바그치지지여바데니그슐담팽겨리뭐히랍장치스아라바게다그진주바인들아니바이지즈가이다장이장드자와히랍장치다너처진다진주바그지즈장다자와레但你打金柱三档，杨柱三年的就是杨江的这个人，给他把啥状态讲上？但三个金柱三个就是了，该的讲跟讲讲话变成你讲你，我地讲马通，你讲谁打？你讲谁呢？你我是你讲的，你是比个最他妈你的讲的，第一把的了讲来的讲的就是了。你特别直接一点嘛就过来，但肯定这边听了哇，我你讲你是的。满章这本这是跟这个金柱三年把印章，你第一就是了，给他把啥状态讲上？你讲他的也讲吧这。地江马通我去别干事了，哦，每个地地嘞，对面叫人马松是，俺托马松去不点是，哦，对面就是了，第八的马通啊，等于呢，俺是把这个都是门头把吃把人家，第八的了这个江南的了，你门头把这个去建设去了，哇，等于八老的但是这个建筑产业的了，给他把啥长的江城的江南的叫的，那泥浆些是，我啥家都拿了泥浆些个东西的了，你买一把个，然后你这烟那烟，哦，可惜一个要把的，那个修的对呀吧是，江南的修了。你写嘛，真的，你讲写是有的说。你那是那个金就三一点了，你三一就是讲笑话的，你讲写的。但啥那个就是改的讲的讲笑话，变成立讲立是，多讲马些，多讲立的。立讲立些，别个是懒得不来搞这个历史，杨就差了，杨就差一点了，杨就得了点你改的讲的讲笑话嘛多，懒得不来搞这个那个金就改了点你笑话嘛的。你做起来啥个样真牛的？你按说光的写着的这点干事了，按说拖堂写这干事了，先把这鸡巴鸡枪掐掉的。懒得不来搞这个哩，杨就差一点了。啥那个意思了？该的讲的讲些呢？立讲立是，我还讲也罢，还讲立不给点是。等我去他妈点吧哩。多讲马些是，多做的是了。对讲要容易，容易办，容易不点是吧？但对的多那样，为讲你也把没是，稀稀的你马些办也稀不点是。等等我去门头吧点吧。多讲，然后在那头多搞些，多杨就差一点了。差这个讲的也讲你，多讲马些，多讲那不是，干了的站那头多搞些个东西，杨就差一点了。多讲那东西的，多不买一把个没烟的烟啊，来一个，天天那个是了，对家吧的。第一点，那大不了就是呢，干大把啥状态的讲是呢，金就干，金就大了，杨就大，金就把，金就差了，杨就差的，那那多不个意思了，对见到个车就叫给不干事了，你讲他的叫意思呢？他别觉得对的，他干他把啥讲他讲起不？你妈的车上那俺那马拉兰他养是呢？金就俺的那马拉拉，他等阿婆个意思了？你讲他这句话嘛的，说那刚些是养他的这个意思啊？见到他给不干事了？他别那俺个意思了，金就俺个意思，养些话别那人养人是， 세상에 통자 중스 공양 펩답 리양 링 히비가서라 하장 링이 된 거라는데 텀비 진짜 아니 링스야 되게 진주 나인데 나나 말하란다 양즈니 아니 양자대 자가리 리양 링스 세상에 통자 중답 오, 그 세상 분들 이제 다자 통제 중추된 누구지? 나시 못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세상 기비가지, 세상 지주 나이들 아니 나나 말을 나타 양서는 양다 되죠. 세상이야 통제 중. 아니 코양 펩세들, 오 코양 펩스. 어, 대인들 코 많이 봐그 얘야 펩아. 어, 대 대나도 저지는 아니고 누구 뒤야. 코양 펩답. 대인들 코당 장당 린초마 지주 나이들 아니 양되죠 그래서. 근데 지주 나기 지슬라 양 양제 그 바리스. 배나 니양 니스. 연대매양 노르망스 와 예양히다바 예양히다바는 처음에는 예다 예니는 터바이들 뒤바들 다 양다되지니 아 터마 터마데미치지리 다 산야다 냐니기 니기 진주 나이들로 어니 나나 말하는 사람 양선이 양다되지니 와 예양니스 어 하장님이 되 근데 연대매양 노르망스는 연대 그 매세들 연대의 총아 연대 현비대로 연대 현보를 대대 왜 자꾸 그러는 마음도 없어 내가 좀 더봐 딜 매 다마데 매기 진주 나이들로 어니 나나 말하는 사람 양선이 양다되지니 어 연대 매양 노르망다 예양 히스 오야 예양 히스들 된다 예방 히리스들 아니 대마에 바고 가스바바 깨지게 된다 대야 고 히바데 니그 농 덕여 어 예양 히스 오야 예양 히 된들 예다 매다 니데서 소마게 지주 나이들 아니 양데 자바레스 다 디차라 나나 마라 란타 양선 아니 마그 지스나야 아 아니 양다데 자그레스 베나 파미양 팜 로다미양 효르스 라미양 노르다 파양 파다베나 아니 토브르데미 지제레도 아니 로당양 효르세디라 어 코 징바이나 코라 아 자조이나 자 얼마나 대마이 바가 가서 타발라서 바 대고 파 로드가 담보지 파 다요르 담보지 지요르데 왠자 타마르 코 효르소스세 아 먼저 봐 땡도 로당양 효르 근데 진조 라이지즈 양자와 나나 마라스 라그지즈 양자와 마리앙 마르스 딩고리앙 머신스 차리앙 뱁다 마량 마르세디 마르마르니데 토바인데 디바레제니 아니 토비시제 땡겨 하장 매위크데 땡겨 다 다마르게 마게 진주자이데 아니 양자바리 뒤고리아 머신에서 디세 몸보치 고르시데 그래서 첫 머신스 드르쉐 모두기비데 근데 차량 베스 차바야 베스 다 디휴르 루유바야나 아 아니 샤바 헨징 가서 드노 디가바리 차량 베다 근데 차르당 고르당 마르테소기 진주자인데 아니 양자바리스 근데 디인상라 나나 마라 라드량스니 와 진주 라이지스 양저바요리스 베나 살량살스 와 달량셉스 무리양 망다 와 살량살 히디 히비가슬라 아 아니 살당 산닌데 어 고친가시 터마리 디바들 양다디제니 가시 터마르 데미기 지제는 주바리 와디 데니 달량셉스 어 콘로이가슬라 웅가슬라 디모 타모리스 언조바 만두스 디모리 제데메자 콜랩스 와 단나야 콜랩레티스 어 가시 만다바데미소 어야 데니 무리양 망스 어 늘이야 마모두스 어떻게 휴르지를 다 많이 바게야 그걸 체지 겐지 내내 봐대 휴르 팽겨요 대인들 물스 달스 살 오야 다 내 속에 지스리 진주 라야 바이자 아 아니 나나 마라란타 양즈니 아니 양다데 제그레스 어 대인들 어 다 지가 대고 놀아 가서데 자이저 속에 놀아 가다 바사 장터 장스야 다 나나 마라란타 양스야 오야 아 다 대니 죽을 때 대시 대네 대지스를 타마치르나 아당 타미 안당 양즈니 왜 아당 타미 안당 양스 어나 진주 아당 양나 진주 안타 뒤비그 타메그 지슬라 어나 진득이 체제위까슬라 진득이 체서모노라 강자르르 세바이나 아당 타미 안당 양스니 안암 양나 양대니는 당아그 지지저로 집이되어 당아그 지지저로 집이되어 다 디그노나 다보 아그 지슬라 안당 양니니 저위기 베지기나 강가다 만자다 양나 낭시다 강가히비까슬라 오다 인제다 다가이 가리 어 진주 안타지스 다 디지스르 어 가던 가니드 치터마르조니 아 젠더그 체지잖아 아니 강제르선 아단 타미 안다야스 안다야니 다 디가선 안자바이나 강선 다가이 가죠 안타데 듄이 안게 안테 어 아니 다가 다가이 가죠 미테나 냔들 고 치치치그노르 츠 듄이 아 아니 야바 난더 쪼데 강레사바이나 안간조 안겐치지다 소진그 치치조이라서번 저기 가슬라 아 드니 치그 아, 드니 깜바 도녀바. 야나 지금 도녀미 치들라. 아니, 창창은 가서 지치지마 득기비가슬라. 아니, 아, 다가야가 앙이한다분데 지치기노로 득야바리. 깜바 카모고인가슬라. 강가스. 아, 데 텀베 텀바데 미치지. 아니, 대마이 막 망지다. 망지다베니나 코시다 그 토코사데 마그레데 메자 코치르는 하자게 문지바지레니. 아, 먼저 봐데 비치지다. 망지다. 디가 다마 야마스니 고안타요. 다 데라 지르잖아. 아, 먼저 때 지진 그때니 젠더 그 체지잖아. 강제를 했으나. 아단 타미 안다야스나 안디지. 다 안제 비가살아야 다마야 마세야 되나. 안이 니 치지 찍은 노는 저 뒤니. 아니 망스니. 아, 받들 차도 팔 랭크. 안타도 뒤바스. 되니 낭시스. 어, 거기 나 처마야 시디스. 낭시스. 너가 저 알아 되게 노는 저랬나요? 대기지 뒤가바스. 나시 만나야 나스니 고아다 니스 여바리 다 디가슬 아니 안가 양한테 제가슬 나다 아니데 치체 찍은 놈을 쫓더니 어 받으라더니 아 차도 팔래니 나시 이제니 아니 데 돈비 그 치니 조바데시
1: 딘주 체만만데 틴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틴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0: 这只拉桑五米七的里从这里写中间切据金大家可以用老别称的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公的刚刚的满藏的南西西满藏西西你的松波的七个刚把卡公没给不卡斯了七个几个弄的地里安达的家伙了他卡的七个刚把卡公给把要把赢呢 아니 안다 데 칸라 제쇼 바레스나 양다레 제쇼 바레스 다 페나 강가 히바텔 양다 제디 가양 가타 만지 다블은 쳔바이나 마양 지다 나앙시 다베 양다 제위 가스라 나양시 다 가양 가 히비 가스라 가다 양니 데 코 치체 타데디 시니 가양 가 히반 노레 쳔도비 치체 쏘쏘 야레 테나 강가 히바 치체 니도 도나 치치지 아니 야 제마도 바바레 데 치크 가마 카코 와레 아니 테나 이게 지 마양 자치 히바데나 마 마양지 히반데다 마양지 히바데니르 디바이나 마양지 히비가서 치치니레 아니 마 양지 히비가서 치치선장도 그래 아니 나시 히바데다 더나 나양시 히비가서라 아코 치치지야 제몬도 그래 뜻처럼이나 깜바 카고 기바레스 다 뜻처럼이나 안타게 지슬로 안다 어 양니다 어 되니 제타르제톤터시 다 아단 타메에서 되다 아 안타데 니스 마드니 코 뒤데 아 타메크 namba tetabu kasila, in aanda yanchini jerechini, pena, toan toos, janan mahis, jan tungdab. Toan to hibi kasila, ma tanaron toos e yungti silo, tela shetanga ngansu tiji yige nona, lalinga nona, anta di ngisi trimari. Ko anta meba mari, anta di dhiga bari. Jinsa chirise dilo, ngansu ta peji dhatiga nona, shetanga ten tenbi yige jingina, ta ni ngiprta, kora chirise dili, jinju chibu kanru ji hyugi bari, jinju ma yu bari, ten tenba ji misi bari. 얘는 토히 만들게 된 데만 있다. 내게 이제 진주 아이어리. 얘는야 딱 계산지 가서 이게 소용지도 되니. 그 멍엔 버시 봐라. 다 뒤에 가서라 다 달아야 안에 양이잖아. 토한 토스. 마탄으로 토다 안에 양인데 치치 찍는 되니. 안에 토한 토스. 터비시지리. 안에 장나 장나 마히시. 얘한테 장나리 나이나 되게 지설다. 타미 아. 디빈디스라 데이 가서라 다 안타데 디비원 담바이나. 너 타미시니. 아니 안에 양다 나니데 치치 찍는 되니. 아니 장나 마히시. 아니 장통 기비가슬라 다 자마에바 게바지 토마도 뒤야로 아니 장 자텔라 안타 니스 요나 야타 요나야 딱고 아 니스 마디니 뒤니 타메 그존라 보시 견도와 디들 안게 양한테 자다년들 치지 찍는 노래 뒤니 아니 장통스 다 대소대 공그 대소대 양 나조 치그 깡바 까카 공기 비가슬라 아니 제르잖아 양달로서 여쭤 봐 토안토 히바데 양달이나 토 양토스 양나 마히 히바데 양나 양 마히스 장 통히바데 자양 통세니 어 지제르르데 야 제만도 단 지금 까마 카고노 고요리스 와 단더 지르세디르 어 자이 차니 아 간조 아 리케 쥐비 와보고노 템비케 다 젠데게 아 아니 다이 조소지 고치 아 골텐데 지리 다 깜들라 아 간조 자지 친두세디르 안자게 찹들라 안자게 찹들라 안자게 찹들라 아다 타메기 지슬라 안자게 찹들라 양게 양데 야중아 다 저중화의 자유차니 지금 까마 카 꿈을 기박치듯이 제대 왜장 나나 마라 란타 양세니 양라데 양 주바 예지요 또 가르세니 진주 나나 마라 라 대가복은 탈레 아니 양라데 여고 그리스 대들 양라 줬을 때 자유차니 저러는 북자보 진도가 양나 저러 바 또 시차 안 예반에 등나 버리 가르세니 나나 마라 라 등아 디지슬 아던 타미 양내 예반이나 등존 버리 차 제대스 왠자 처리했어요. 나나 마라 란타게 지서 양다데 접초르데. 왠자 디가슬러 양데지 쳇러. 아니, 안게 양데 저룽가 모룽 세바이나. 따데 저 모룽아시. 안게 쳇러 양다데 저룽나 양. 왠자 나나 마라 란타 양히비까지 양다 디 쳇러. 어, 지금 까봐. 아, 되니 카 먹고 있지. 요만아 지금 ཚིག ཚིག ཅིག ཅེན ཡོན དང ཡོད ཅེ དེ ལ ཨ ནི ཡང དེ དེ ནི

0: 아 아니 아 데라테니 아 치르스 코 펜서데테니 제보자 초그르와 다 왠자 젠데지 가서라 치르스나 양다테 안다가 참무루 갑지요리스 다 가르스나 어 진주 나나 마라 라 덩아가 지슬라 아니 양자 그르바 마도 양테 그 찰라 안도 지나 아니 안지게요 마레스 어 다 대치르스 디르 드링크 가서 베비 혼진 데그 아 히자가다 난데데 와다 덴데지 어 디인들 다 드링크 혼진 데그 노라 어 자위 차니 아 아니 다 젠데지 아 체그 아 자이 줬었대 아 다 리히 젠비 원보고 노 제터 때 봤대 다 빼지도 집이 거네 아니 뭐 사실 시기 봤대 레지 차디오리 레지 차디 바리 대인들 다 네 가서라 쪼는 거 쪼지 칠 세들 다 안서 용게 하버트 아 다리 그 혼자는 년케 아 다티 그더니 안들아 요놈들 요게 지리 담보 왔지란 소 많이 나 내가 쪼는 거 쪼지 칠 세들 다 체그 토랑 줬었는데 지고 아다 인지 이미지 정도 동기 바데레 데인들 니카스라 다 지원 랑 자신데 로리아보 징네보시니 아니 디토들 다 랑 베지 마보 주께니 아 아니 네나 지르나 체그 다 요츠데다 토탄 제겐데 여시지데 너다 내가 지리스 아니 다 데리 그 혼신 당 절대 나서 상기 그다 저기 그잖아 보지 아마 니 기지 조치 되니 아 대체는 다 좋아 담보데 가래세디라 좋아 담보데 가래세디라 아니 선지박이 짜와 랑 나나 선지박이 짜와 랑 나나 젠데지 가슬라 체리세들 젠데 그 체데 체 예마지 예나야 디 토탄 요슬 다이 요슬데 아니 지성 뭐라 니스테 요가 때 메스 네 요가 때 메스 대체는 아니 좋아 담보고 자는 거 보디 사딩 체들 좋아 담보고 자는 거 보디 와 근데 좋아 님바디 체리세디라 좋아 님바디 체리세디라 다 젠데지 가슬라 체그 요슬지 가슬라 아 가다 자양선 젠데데 가다 바사 장터짱 나나 말을 안타 야단 타면 안다 히비가 가다 바사 장터짱 히비가 장터스야 니그 너라 아 아니 조데 간데요리스 장터스 히반 니그 너라 조데 간데지 데요리스 저처리스 데르 아 아니 조안이마디 근데 조아스만 나보다 강이 있어 봐이나 안 젠데 그 체조 토탄 요즈가 너라 아 아니 양자 양의 양 어 젠데 그 체대더니 양자 뉴사 아데 어조 카레스 나텔 나바 카츠요레스 어단 르체르데 조안데스 르체르데다 난조 그 혼젠 르지 지역이 난젤데 아니 다데그 조아스나 보이 아니 디콜라 아 처마게드니 두기라 나로 아니 디레그 혼젠데 참다나니 야지 트히딜레
1: 린친디 중지다 히히 다니 잔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고니 칸키랑데 로인 신칸노는 뭐이 드린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제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팅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 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기 리네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조바나마조 데토는 조아미 치신데 가르치위 총급이 차진시리 데토메지 디지 링터저라 데토메지 중저양 링터저라 민어베 중스 차츠나 모몬제 데톤 띵과라 퍼지동에 탑주제 니베투 자디 데톤급베 중 조중시비 간덥 뉴스동와다 중용지 모몬제 데톤 체제 준체메 바르토르다오니 베제 퍼지니보다 유렌 데콜라 콘데 콘레 동시여 다디 데톤나 신주 몽수제 라수다바레라 베중 퍼지제 니디 따바용레 샤라 신주 힌지네 데톤 과던데 위에 리진 히모셔 버니 나발린지 제도에 슈 공지티 샤와 란조용위 면드시진예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그래 다코 드리 나 진다야는 거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 이 키스 안 거고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지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여여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여여 세향
1: 소지계제
2: 요
1: 주마제제
2: 주마제
1: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친 이 뜯어
0: 보모 대 루샤자 좌제
2: 여여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졌지
1: 오, 진짜 힘들었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대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이가
0: 저기 뭐 소롱이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해 좀 말래
1: 쇼마 쇼마 조대 할파 뭐히 정말 싫어 Matengro Tasa Yari, Re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the Lotomongo. A Kimoso credit is some of your son to my
3: Ridge Tola is a
1: Tola the church, but I think what's a low true gilting Tomo Donald Tri.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zoj, Regering a Kitamaroni Boritre, low true gilted Tamburicoia. Ready to summon the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ed Samaton did Tola in your Carutulamale.
3: 这这这，他搞做起的这个，啥子都没得人了，都出来也去。